0: 잘한 노래였구만.
1: 아, 근데 어렵다. 이거 진짜 모르겠다.
2: This song is so hard.
0: 바로 다음으로 가보시죠. Let's
3: go.
0: Go to the next song.